0: 할래 할까 아까 뿌에 너 뿌하네.
1: 야, 무든 나 바이나 루나 무 컨거 디비 아명샤니 아 미게브 자쿠 클롬스만 루에 요응임 컨제 점다가

0: 할래 할까 아까 뿌에 너 뿌하네.
1: 야, 무도나 바이나 루나 무컨고 디비 아명샤니아 미게브 자쿠 쿨룸 슈만루 아이 요응임 컨리에 점다가